0: 즉 나게 묻고 이답 묻고 맞서 지나 수약을 맞게 세 언제 알아봤어 숨이 손에 마이 또 이답
1: 맨날 목베끼지 엄마가 웃어 맨날 하이고 숨이다 으에스고 Smith Rama, tu i slojte.